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to 101 3.
2: Hey, 101 to 101 3 TBS EFM. 101 to 101 2 101 3 101 3 101 2 101 3 T
3: Drop it.
2: 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the 101.2 and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Today's show is a special recorded show for Jaehyun-jeol Constitution Day in Korea. Hope you enjoyed our time with our music guru, Emily. 오늘 사운드바이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운드바이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Every Friday we've been commissioning a segment, a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a soundbite to our high school reporter, Jian. Today will be episode number 3.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사운드바이트는 이 오디오 클립이라는 의미인데요. 라디오 방송 제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고 이 본질 적인 이 프로그램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바쁩니다. 학원에도 가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도 먹어야 되지만요. 그래도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짬을 내서 우리 프로그램에 쓸 소중한 이 사운드바이트를 모아오겠다는 이 기특한 이 하이스쿨 리포터의 마음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So instead of spending her summer buried in textbooks or rushing off to 학원 or eating 마라탕 with friends, reporter Jian has been out meeting students her own age, hearing their stories about music, school life, stress, and memories associated with music. 이 또래 친구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왔는데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고1도 아닌, 고2도 아닌, 바로 무려 고3입니다. 이 최상위의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 고3.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십시오. 가봅시다.

0: is a senior in high school who still makes time to attend church regularly. He still came to church despite being a senior.
1: 고3인데도 일요일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2: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교회를 이렇게 매주 매주 나왔기 때문에 뭐 고3이라고 빠지는 거는 좀 저한테는 약간 그냥 교회를 가기 싫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딱히 부담되는 건 없고 또 일주일을 약간 살아갈 저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0: 같아요. So church is not a burden, but rather a source of strength for him.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화고등학교 고3으로 다니고 있는 박성찬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Songchan is a high school senior, a 고3 attending Sewa High School. He probably has a lot on his shoulders as a high school senior, and I imagine there's a lot of pressure from people around him too, with some wondering if he should be at church when he should actually be studying. Does he feel that expectation or judgment a lot?
2: 공부를 하기 싫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시선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막히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0: It's not just about studying. The fact that people expect him to study all the time is a whole other story. Really a different kind of weight you carry with you 24/7. So I asked if his parents have high hopes for him and if it affects him a lot.
3: 제 토요일 아침에 좀 늘어지는 편이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하라고 그럴 때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부모님이 주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고 이렇게 막 엄청 다독여 주시진 않지만 이제 사실 이런 말씀을 이제 몇십 년째 이제 듣고 있는 거니까 좀 무뎌진 게 아닐까 싶어요.
0: Fortunately, his parents don't pressure him a lot. But speaking of pressure, seniors are all probably really stressed out due to future paths and careers. What does Songchan's future look like?
1: 이제 고3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것도 한데
2: 네, 저는 현재 지금 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1: 아.
2: 그 초등학교 교사도 생각해보고 있고
1: 네.
2: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So he wants to be a teacher. Is there a specific reason?
1: 혹시 그 선생님 교사가 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
2: 이제 학생들이 사실 미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진짜 그 아이들의 좀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0: Not many seniors can think this way. I should learn from him a lot as well. Does he have experience with teaching as well?
1: 고등학생 신분이시긴 하지만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신 경험이나 그런
2: 교회에서 그 후배들한테 수학 관련해가지고 한 기본 지식 알려줘가지고 어느 정도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게 가르쳤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0: Teaching church juniors or hubes seem like a very special experience for him.
4: 배운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성취감 있잖아요. 몰랐던 것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수능 4번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네.
0: He feels proud watching the juniors accomplish things. That's such an inspiring way to think about it. Honestly, I also want to be one of the juniors learning from him at this point. Speaking of education, have you guys watched 참교육 or Teach You a Lesson? After the release of these series, a lot about teachers' rights have been brought up in social media and other platforms. It probably could feel slightly intimidating to imagine yourself in that difficult position later on. How did this influence him?
2: 교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학생들을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교사가 더 필요한 거고 또한 그렇게 약간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제 자리로 옮겨놓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더 좀 더 굳건해지지 않았나 교사에 대한 꿈이
0: He obviously felt doubtful about whether he can really take on that hard of a job but leading students in the right way is his priority So that made his dreams even more clearer. Wow. Okay, Moving on to some music talk, let's start by asking him if he listens to music when he studies.
2: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음악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나 아니면 좀 쉴 때마다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0: So he listens to music when he takes a break and gets motivated to study. A lot different from me, honestly. What is his taste in genre?
2: 우울하고 약간 슬플 때가 최근에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CCM, 찬양을 좀 듣는 편이긴 해요. 또 J-pop,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가지고 J-pop도 좀 많이 듣고 한국 드라마 OST도 네, 자주 들어요.
0: J-pop and CCM cheers him a lot, especially when he feels a bit depressed. And he likes K-drama OSTs as well. That I can really, really, really relate to. In Korea, there's even a term called exam band songs. 수능 금지곡. Catchy tunes that are said to distract students from studying because they get stuck in your head so much. So I asked what kind of lyrics or songs actually help him stay focused and motivated while preparing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2: 뭐 긍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고 뭐 이런 힘듦이 나에게만 있는 힘듦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이구나를 한번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해가지고 네, 음악으로 좀 힘을 좀 많이 얻는 편이에요.
0: Wow, so positive music does really help him with his stage of life. Reminding himself that he's not alone in this journey while listening to music helps him get up. Well, then is there a song that instantly brings back a specific memory or takes him back to a particular moment in his life?
1: 듣는 순간 딱 어떤 추억이 생각나거나 어떤
2: 제가 중학교 축제에서 이제 오래된 노래라는 노래를 이렇게 애들 앞에서 불렀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된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좀 떠오르곤 해요.
0: Middle school festivals really somehow stays with him a lot and brings back a lot of nostalgic feelings. To Seongchan, that specific memory is singing 오래된 노래 in front of his friends. Now I really want to hear his version of 오래된 노래.
1: 그러면 전국 고3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0: Finally, this is his message to all Go3s right now.
2: 네, 모두 이제 지금 각자 상황은 진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모두 약간 자신의 목표가 있고 목표가 없더라도 약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그 고3 시절을 딱 돌아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그때 이런 걸 해냈구나. 내가 그래도 이런 걸 잃었구나 라는 그런 성취감과 그런 목표를 잃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남은 인생을 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0: He thinks the experience greatly differs by person. But what he wants to say is that trying your best in this time of their life is really important. Especially thinking of your future self, looking back at your senior year. He'd like to cheer all Go3s up. What really stood out to me was his ability to stay positive and keep cheering others on, even in the middle of such a demanding year. I think that's truly inspiring. Just hearing the words high school senior can make you feel the pressure. I found myself wondering, would I be able to handle that kind of stress? Would I be strong enough to get through it? But after talking with Seongchan today, I came away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So much of it comes down to the mindset. Even in one of the most demanding seasons of life, it's still possible to stay positive and have a meaningful impact on the people around you. To all the high school seniors across Korea, we're rooting for you. Keep going and good luck. That's it for today's soundbite. Stay tuned for next soundbite.

That was Ella Langley, Be Her.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Morning Groove, everyone. I'm your host, Summer. 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하는 자기소개보다는 평소의 모습, 평소의 행동으로 좀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It's funny, we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tell people who we are when they're usu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we consistently do instead. And maybe our actions have been introducing us all along. So let's make today less about making an impression and more about making a genuine connection.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아마도 이미 전달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Morning Groovers. It is a rainy Monday morning, at least here in Seoul area,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are staying safe while heading out today. 오늘 어떻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짧은, 정말 정말 짧은 휴가를 일찌감치 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So I had an early vacation and I just came back yesterday. It was really a short vacation. I'm kind of like emphasizing the fact that it was short. 2박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놀라고 적응하는 것 같으면 또 다음날 이제 막 집에 올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짧다. 하지만 너무 즐거운 그런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7월 말에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So if you are planning for any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Or if you happened to already, you know, visited other locations for your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as well. Because we are live today. 주로 월수금 생방이지만 이번 주는 화수목 연달아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So we're going live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for this week. So please remember that. I'm pretty sure that you've already put it on your calendar. 이미 캘방을 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shall we? 우리 이제 넘어가 볼까요? We're gonna go and get to MG Q&A.

0: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오늘은요, 누군가에게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정말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었지만 내가 감동했던 순간 언제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침에는 좀 머리를 이렇게 좀 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Because our brain is not fully waking up in the morning time, so we gotta get, you know, thinking and just try to get our brain work done.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주고 생각지도 못하는 주제를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서 뇌를 막 주물럭주물럭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So get thinking, everyone. I wanna know what is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has stayed with you. I wanna ask you, what is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It could be by someone else, someone completely random, or it could be by your closest friends, your family members, and so on. Let's all think about it and get our brain work done. 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진짜 초보 운전이었을 때 TBS 주차장에 있던 일이었어요. So I was not a good driver back then. It was like a few years back then, actually. Almost 10 years ago, actually. But I still remember. Surprise! So I was struggling trying to park in the parking lot. 여기 TBS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인데도 제가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끙끙대던 때가 있었어요. And you know when the car approaches you right behind you when you're trying to park somewhere, you get really nervous because, you know, some people are rather impatient. 그래서 괜히 저 사람 짜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면 또 더 잘 안 되잖아요. So obviously I was having some hard time trying to park. 근데 뒤에서 어떤 클락션도 누르지 않고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It was like a nice, very gentleman. 굉장히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셨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뒤로 오세요, 오라요, 오라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주차를 도와줬던 분이 생각이 나요. So he was really generous to get off this car and try to help me park my car. And I still remember that. 누구셨을까? 여기 직원분이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얼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작은 행동이죠. 짜증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 기억이 있고.
1: What else is there? Oh, also when traveling, when you encounter someone who kind of shows their nice behavior, you remember that for a very, very long time. So when I was in New York traveling, I was carrying this huge luggage. And by that time, I didn't have enough money. So I had to take the subway all the time, even though I had to carry that huge luggage.
0: 굉장히 큰 거의 이민 가방 같은 거를 제가 들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뉴욕에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1: I guess it was near Wall Street Station. There was this gentleman again.
0: 자꾸 이렇게 젠틀맨들이 많이 나오네요.
1: Wearing a nice suit. I guess it was he was on his way to work.
0: 아마 출근을 하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평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Do you need help?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러지만 고맙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을 보냈더니 가방을 한 손으로 휙 들고 정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1: So he actually ran through the stairs carrying that huge heavy luggage that I was trying to carry. And then he actually just helped me just like that on his way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0: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도와달라고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막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가뿐히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그때 좀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방송에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So let me know. What is a small action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0: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 Alright,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All right, and join the party, everyone.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like 체육부장님, 하진님, 서비님, all sending all of us nice and warm greeting message for this morning.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Good morning이에요, good morning. 우중충하고 날씨도 너무 덥지만 그래도 good morning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기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행복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굿모닝 기분 좋게 인사 건네주세요. And with a little smile on your face, on your beautiful face, there you go. 아, 좋아요. 웃으니까 더 예쁘잖아요, 여러분. We have a message by 0859, a new morning groover. 이 문자가 오늘 아침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두 배 이상 늘어난 출근길, 유일한 낙이 모닝그루브 생방송이라는 마송 중에 윈터쌤. 지금도 운전하며 듣고 있을 텐데요. 썸머PD님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TBS도 화이팅입니다. 부흥 중에 제이미가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I hope this text message brings a little touch of warmth this morning. Miss Winter from Basong Middle School says that her only joy on her commute, which has more than doubled this semester, is Morning Groove live broadcast. And she's probably listening while driving right now. So, Summer, please give her a word of encouragement. Cheer up. Oh, this is a very nice and warm message to start with this morning. 아침에 또 시작부터 되게 따뜻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송 중학교 파이팅이고요. 마송 중학교에서 이제 윈터쌤 과 제이미님께서 같이 이렇게 모닝그루브를 즐겨 들으시나 봐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기가 좀 넘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어, 진짜 겸손함이 이렇게 안 돼요. It's so hard to be a modest. 어쨌든 출근길이 많이 늘어났죠. 차들도 요즘 너무 많아지고 이래서 막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몇 분께서 즐겁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It's just so beautiful to see each other, cheering each other. And sending these warm messages.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소개를 해줌으로써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0859 모닝그루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마송정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일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응원 문자 보내드릴게요. 마송정 파이팅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A reminder.

And of course, our 반장님, Morning Groover를 항상 의리 있게 지켜주시는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is here. Welcome, welcome, 반장님. Good morning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착석해주시고,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Now let's get to MG Q&A.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oh, so 감동! 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Finally, we have some messages. 1010, aka Chenny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20년이 더 지난 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노래방을 가는 게 유행이었고요. 유일한 놀이였는데 제 친한 친구가 완전 음치라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저 군대 가기 전날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줬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친구야, 너 노래 진짜 못하더라. 고맙다. 뭐야? 마지막이. 완전 반전이야. Oh my gosh, this is fun. So it's been more than 20 years. My close friend was completely tone deaf, and back then going to a 노래방 was a huge trend and the only real form of entertainment for us. But the friend who was absolutely hated singing, the day before I joined the military, my friend asked me to go to 노래방 and sa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I guess, for me. And I still remember that exact moment, my friend who was tone deaf. My friend, you were really terrible at singing, by the way. Thank you. 열심히 또 불렀는데, 감동을 받긴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뭔가 그 군대에 대한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 본인들만의 그 감성이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믿거든요. Although I'm not able to understand or sympathize with you completely 100%, I'm pretty sure that guys here in Korea, when they talk about military, they can get all sentimental and emotional. I guess that was exactly that emotional moment for you. 딱 뭔가 그, 아, 이제 난 군대 곧 가게 될 텐데 친구가 나를 왜 이런 노래를 불러주다니 이제 진짜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아마 그때 막 감동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친구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또 군대 간다고 또 완벽한 곡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거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요. 20년이 더 지나도 꾸역꾸역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 꾸역꾸역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노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제 마음 조금이나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닌가? 저 위해 신나서 혼자 부르는 건가? 어찌됐건. 이런 건 감동이에요. 아, 너무 좋은 친구였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요. 대만 가족 여행 갔을 때 타이페이 지역에서 연등을 날리기 위해서 루이팡역을 거쳐서 핑시라는 곳에 가야 했는데 타이페이역이 복잡해서 헤매고 있을 때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 줬을 때 감동받았었어요. 대만 분들이 정말 많이 친절하셨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I went on a family trip to Taiwan, when we were lost because Taipei station was a bit complicated. A young couple approached us and kindly guided us on where to go, which deeply touched me. And the people in Taiwan were very kind. So that gave you a huge impression, you know, meeting those kind people when you're abroad. 뭔가 헤매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치를 채잖아요. You don't have to say help me, you know. People basically know that you need help.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아는 거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냐 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바쁘니까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너무 고맙잖아요. 당시에 막 길을 모르는데 알려주고 이러면. 그리고 대만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친절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I've never been to Taiwan before, but I heard that they are really kind to Korean people at least.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우호적인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도록 되게 친절하게 해줬다는 제 친구들의 그런 여행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친절함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역잘 찾아가셨군요.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면 되게 고마운데 가끔 안 고마울 때도 있기는 해요. 사진을 너무 못 찍으면. 저 예전에 어디 연등회 같은 데에서 이제 사진 좀 찍겠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셀카로 막 찍고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this like couple approached us and they actually suggested first if we wanted a picture.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는 거예요. 막 뒤로 가시라 그러고, they were like, oh, come forward, oh, try this pose, go to that side, you two split apart, and they were giving me all these kind of directions. So I thought he was literall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와, 전문 사진가이신가 보다. 뭔가 릴스 전문적으로 찍는 분인가? 했더니, 진짜 이상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정말. 그래서 우리 네 명이었거든요. 다 같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배경이었는데 완전 우리 위주로 이렇게 딱 찍으셔가지고 정말 사진도 못 건지고 괜히 포즈 취하느냐고 더운데 막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But it was still nice. He was just being kind, right? Anyways, morning viewers, let's keep talking. We're gonna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등려군 월량대표 아적심.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월량 대표 아적심 was 장국영 with A Thousand Dreams of You. And the selection of music just took us to Taiwan for a minute at least. We got to experience that country indirectly. 간접적으로 또 대만에 잠시 다녀왔어요.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 Alrigh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짐이 장난이 아닌데요. 낑낑거리면서. 가로치고 사실 으쌰 하고 다 들긴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엘베까지 들고 올 때 좋아주시는 입주민 아버님 그리고 엘베를 잡아주셨던 모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people trying to, you know, show their kind gesture when you're carrying those, you know, heavy luggages and also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I mean, it's gonna only take 3 seconds, but if they do that, you feel totally grateful. 진짜 한 2초,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거.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잡아주면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도와주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러면은 고맙게 느끼잖아요. 근데 뭔가 이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런 행동들이 뭔가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You know,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asking for help if you're carrying something.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and a default for all of us? It's good to be thankful, but if that's the default, everybody would be happy.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한 명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막 감동 받잖아요. 막 바바밤 막 배경음악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막 와, 저 사람 정말 최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빠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러면은 막 그냥 쓱 닫히게 그냥 놔버려두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빠 보이는지 밖에서 원망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그런 거 없던데 다들 나한테 잘 안 해주던데 이럴 순 있지만 또 곰곰이 과거를 거슬러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So let's all get back to our thinking.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You know, who has been nice to you? Which random person has been nice to you? What kind of random kind action have they been showing you?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eanwhile, we're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Lady Gaga, Bruno Mars, Die With A Smil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and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and I'm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You can tune in to our radio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watch me live on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let me know how you're starting your day today at this moment. Let me know what you're up to, your plans for today. Because you can always talk to me by leaving your comment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 저한테 말 많이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rjun Morning Groover greeted.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Arjun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It's never too lat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그리고 우리 딸랑이 엄마께서 So this is regarding MG Q&A. 굿모닝입니다. 40년 전에 친구랑 부산 여행으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 그때는 중간에 음료를 주셨거든요. 저는 주스를 부탁하고 친구도 같은 거 시키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아니, 얼마인가요?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웃으시던지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길에 모든 분들 웃으며 하루 화이팅 하세요. So 40 years ago, I was traveling to Busan back then. They used to serve drinks during the flight, and I asked for juice, and my friend ordered the same thing, but then suddenly pulled out their wallet and asked, "How much is it?" And everyone who was there burst out laughing.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그때 당시에 막 주변에 보신 분들이 다, 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이러면서 막 웃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사소한 그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기억에 나가지고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 전인데도 가끔 만나면은 너 그때 기억나? 이러면서 웃게 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요즘엔 이게 현실이 돼버렸죠? 요즘에는, 저는, Can I please have some tomato juice? 이러면은, 딱 받고 나서는, Hey, it's not free. $3?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저가 항공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로 이제, 운행되는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막 했다가, 갑자기 그 기계를 꺼내죠. 카드에다가 이거 꽂으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돈 내는 게 현실이라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좋고요.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에 감동받았던 순간, 오늘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좀 이런 주제 할때 사연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따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You know, isn't the world beautiful? Filled with so many kind and lovely people showing their kind gesture. 막 어떤 대가 없는 그런 순수한 착한 그런 행동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을까요? 세상은 좀 아름답다 생각하거든요. You know, I think the world is beautiful enough to be talking about all of this. So what is the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이런 날만큼은 삶이 정말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have a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for you. 오늘 Lyrics Gone Wrong. 오늘도 출연자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리고 노래 제목 맞추는 퀴즈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아침 같이 만들어 보아요. Now here is Eclipse. Run, run!

0: Girl, 누구야,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e'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한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수라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아,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 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 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 이렇게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 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not, can never, 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것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 땡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키미애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iewer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at's me You know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현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현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현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킬러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에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and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아, 그러니까요.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 또 이렇게 또 난리밥석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 i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그거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이왕이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t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는요. 정답 2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 상상도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 Q&A. 우리 서비모닝 그룹업계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사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ur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ber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 하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 a.m. 죽어도 못 보네.

So a message from our Sunset Morning Groovers. We're expecting some sunset, but looks like we're not for today, at least, sadly. Sunset Morning Groover께서 죽어도 못 보내 summer 누나 팔색조 부캐 summer 누나는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고 다음에는요, 숙취해소가 덜 된 캐릭터 한번 해주세요. 취해서 고백하는 부캐, 왠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짧은 휴가 뒤에 썸머 누나가 이렇게 생방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야 라고 I think they answered our MGQ&A question already.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after a vacation, I'm already touched by all of that according to Sunset Morning Groover. And for next time, you're expecting me to do a little, you know, hungover and drunk acting for this lyrics gone wrong segment? I don't think so. 전 요거만큼은 좀 힘들 것 같은 게 이 그 항마력이 좀 딸린다 그래야 되나? 제가 예전에 연기 수업을 모닝그룹에서 들었었는데 이 이러면서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취중 고백하는 그 연기 했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it's giving me this huge cringe. So I don't think I can pull that off ever. 그리고 애초에 이게 공감이 좀 안 되는 게 막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저는 그냥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자도 될까요? 방송에서? That is real me. 제 본 모습은 약간 그거라서 막 취중 고백 이런 게 좀 공감이 안 돼요. 진짜 왜 취중 고백을 하지? 안 취한 거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 오케이 또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아, 오케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이런 연기를 하기에는 여기 모닝그룹 출연하겠다고 줄 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 프로그램의 어떤 연출자로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체육 부장님. 언제나 또 이렇게 분위기에 맞는 띵곡들 신청을 잘 해주시는데 Today, 체육 부장님 requested this song. This is Smash Mouth All Star.

That was Counting Crows with Mr. J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is already the mid-July?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막 여름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할것 같은데 저는 벌써 끝나버렸다는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다녀오긴 했는데 아 이제 끝이네? 그 뭐야?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I was talking to 박은혜 팀장님 today in the morning and she's still planning her summer vacation for the end of this month. 뭐 그때가 이제 뭐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가시니까 저는 이제 이미 갔다 왔고 이제 남들의 계획을 이제 들어주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가셨으면은 간 만큼 최대한 즐겁게 노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랑 다투지 마시고 지금이 참 좋은 순간이다 이렇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Where are you guys all going?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Do you guys prefer to go somewhere where it's kind of like isolated, where it's not really crowded? 그런데 찾기가 거의 뭐 눈치 게임일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딜 가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 없는 데를 전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I don't know. Now I feel a little stressful when I go to a place like filled with so many people. So, you know, like we have to go to those like popular restaurants when we are abroad or when we are just traveling somewhere in Korea. 유명한 맛집을 가고 싶어서 딱 가면은 무조건 웨이팅 있고 막 무조건 줄 서야 되고 이러잖아요. 저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게안 돼요.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So it's really hot. So I don't know. If you're planning on starting a business, why not try to open up a restaurant right next to those hot places? 사람들이 덥고 지치면 또그 옆집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런 편이라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하세요. 제가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고 그 다음날에는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 갔다 오니까 갑자기 몸 일부분에 약간 두드러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TMI죠. So I'm trying to find a dermatologist, but it's really not easy because all of them are like focused on skincare these days. 그래서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이 피부과, 이 가려움을 어느 피부과를 가야 될지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이제 막 피부관리, 막 스킨케어 이런 쪽이어가지고 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re going live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ll, so we can all talk about the summer vacation plans and everything. So we have some time, don't worry, I'll be back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화수목 생방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One last message before we close out the program by 6497. 지금 사업 때문에 서울이랑 지방을 오가는데 바쁘다 보니 정말 친구들은커녕 가족들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1년 넘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늘 전화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화로라도 서로의 끈을 이어가는 게 작지만 큰 감동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t just requires one single phone call or even a text message if you're so busy. It's not easy to meet up. Now I can totally feel that.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전화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You know, they have their own life going on family. Sometimes it's making me think like, what is life? If we're not able to meet our friends, if you're not able to enjoy and always focus on working, what is life? But anyways, during all of those chaos and everything, that one phone call can really make your day.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든 가족이든 전화 좀 자주 하자. 이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남겨보면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for another live session tomorrow.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6497 Morning Groover, Green Day 21 Gun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everyone. Well, watch out for that rain.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drop it. E-S. Come on, y'all. E-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the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Today's show is a special recorded show for Jaehyun-jeol Constitution Day in Korea. I hope you enjoyed our time with our music group, Emily. 오늘 사운드바이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운드바이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Every Friday we've been commissioning a segment, a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a soundbite to our high school reporter, Jian. Today will be episode number 3.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사운드바이트는 이 오디오 클립이라는 의미인데요. 라디오 방송 제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고 이 본질적인 실질적인 이 프로그램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바쁩니다. 학원에도 가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도 먹어야 되지만요. 그래도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짬을 내서 우리 프로그램에 쓸 소중한 이 사운드바이트를 모아오겠다는 이 기특한 이 하이스쿨 리포터의 마음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So instead of spending her summer buried in textbooks or rushing off to 학원 or eating 마라탕 with friends, reporter Jian has been out meeting students her own age, hearing their stories about music, school life, stress, and memories associated with music. 이 또래 친구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왔는데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고1도 아닌, 고2도 아닌, 바로 무려 고3입니다. 이 최상위의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 고3.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십시오. 가봅시다.

0: when he should actually be studying. Does he feel that expectation or judgment a lot?
1: 공부를 하기 싫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시선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막히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0: It's not just about studying. The fact that people expect him to study all the time is a whole other story. Really a different kind of weight you carry with you 24/7. So I asked if his parents have high hopes for him and if it affects him a lot.
2: 제 토요일 아침에 좀 늘어지는 편이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하라고 그럴 때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부모님이 주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고 이렇게 막 엄청 다독여 주시진 않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이제 몇십 년째 이제 듣고 있는 거니까 좀 무뎌진 게 아닐까 싶어요.
0: Fortunately, his parents don't pressure him a lot. But speaking of pressure, seniors are all probably really stressed out due to future paths and careers. What does Songchan's future look like?
3: 이제 고3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것도 한데.
1: 네, 저는 현재 지금 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3: 아.
1: 그 초등학교 교사도 생각해 보고 있고
3: 네.
1: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So he wants to be a teacher. Is there a specific reason?
3: 혹시 그 선생님 교사가 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
1: 이제 학생들이 사실 미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진짜 그 아이들의 좀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0: Not many seniors can think this way. I should learn from him a lot as well. Does he have experience with teaching as well?
3: 고등학생 신분이시긴 하지만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신 경험이나 그런
1: 교회에서 그 후배들한테 수학 관련해가지고 한 기본 지식 알려줘가지고 어느 정도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게 가르쳤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0: Teaching church juniors or 후배s seem like a very special experience for him.
4: 배운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성취감 있잖아요. 몰랐던 것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수능 4번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네.
0: He feels proud watching the juniors accomplish things. That's such an inspiring way to think about it. Honestly, I also want to be one of the juniors learning from him at this point. Speaking of education, have you guys watched 참교육 or Teach You a Lesson? After the release of these series, a lot about teachers' rights have been brought up in social media and other platforms. It probably could feel slightly intimidating to imagine yourself in that difficult position later on. How did this influence him?
1: 교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학생들을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교사가 더 필요한 거고 또한 그렇게 약간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제 자리로 옮겨 놓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더 좀 더 굳건해지지 않았나 교사에 대한 꿈이.
0: He obviously felt doubtful about whether he can really take on that hard of a job. But leading students in the right way is his priority. So that made his dreams even more clearer. Wow. Okay, moving on to some music talk. Let's start by asking him if he listens to music when he studies.
1: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음악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나 아니면 좀 쉴 때마다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0: So he listens to music when he takes a break and gets motivated to study. A lot different from me, honestly. What is his taste in genre?
1: 우울하고 약간 슬플 때가 최근에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CCM, 찬양을 좀 듣는 편이긴 해요. 또 J-pop,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가지고 J-pop도 좀 많이 듣고 한국 드라마 OST도 네, 자주 들어요.
0: J-pop and CCM cheers him a lot, especially when he feels a bit depressed. And he likes K-drama OSTs as well. That I can really, really, really relate to. In Korea, there's even a term called exam band songs.

That was Ella Langley, Be Her.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Morning Groove, everyone. I'm your host, Summer. 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하는 자기소개보다는 평소의 모습, 평소의 행동으로 좀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It's funny, we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tell people who we are when they're usu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we consistently do instead. And maybe our actions have been introducing us all along. So let's make today less about making an impression and more about making a genuine connection.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아마도 이미 전달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Morning Groovers. It is a rainy Monday morning, at least here in Seoul area,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are staying safe while heading out today. 오늘 어떻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짧은, 정말 정말 짧은 휴가를 일찌감치 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So I had an early vacation and I just came back yesterday. It was really a short vacation. I'm kind of like emphasizing the fact that it was short. 2박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놀라고 적응하는 것 같으면 또 다음날 이제 막 집에 올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짧다. 하지만 너무 즐거운 그런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7월 말에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사람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진짜 초보 운전이었을 때 TBS 주차장에 있던 일이었어요. So I was not a good driver back then. It was like few years back then, actually almost 10 years ago, actually. But I still remember. Surprise. So I was struggling trying to park in the parking lot. 여기 TBS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인데도 제가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끙끙대던 때가 있었어요. And you know when the car approaches you right behind you when you're trying to park somewhere, you get really nervous because, you know, some people are rather impatient. 그래서 괜히, 저 사람 짜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면 또더잘안 되잖아요. So obviously I was having some hard time trying to park. 근데 뒤에서 어떤 클락션도 누르지 않고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it was like a nice, very gentleman. 굉장히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셨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뒤로 오세요, 오라이, 오라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주차를 도와줬던 분이 생각이 나요. So he was really generous to get off this car and try to help me park my car. And I still remember that. 누구셨을까? 여기 직원분이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얼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작은 행동이죠. 짜증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 기억이 있고. What else is there? Oh, also when traveling, when you encounter someone who kind of shows their nice behavior, you remember that for a very, very long time. So when I was in New York traveling, I was carrying this huge luggage, and by that time, I didn't have enough money, so I had to take the subway all the time, even though I had to carry that huge luggage. 굉장히 큰 거의 이민 가방 같은 거를 제가 들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뉴욕에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계단을 한 칸, 한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I guess it was near Wall Street Station. There was this gentleman again. 자꾸 이렇게 젠틀맨들이 많이 나오네요. Wearing a nice suit. I guess it was, he was on his way to work. 아마 출근을 하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평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Do you need help?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러주면 고맙고 같은데? 이런 눈빛을 보냈더니, 가방을 한 손으로 휙 들고 정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So he actually ran through the stairs carrying that huge heavy luggage that I was trying to carry. And then he actually just helped me just like that on his way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도와달라고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막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가뿐히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그때 좀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방송에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let me know. What is a small action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All right, and join the party, everyone.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like 체육부장님, 하진님, 서비님, all sending all of us nice and warm greeting message for this morning.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Good morning이에요, good morning. 우중충하고 날씨도 너무 덥지만 그래도 good morning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기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행복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굿모닝 기분 좋게 인사 건네주세요. And with a little smile on your face, on your beautiful face, there you go. 아, 좋아요. 웃으니까 더 예쁘잖아요, 여러분. We have a message by 0859, a new morning groover. 이 문자가 오늘 아침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두 배 이상 늘어난 출근길, 유일한 낙이 모닝그루브 생방송이라는 마송 중에 윈터쌤. 지금도 운전하며 듣고 있을 텐데요. 썸머PD님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TBS도 화이팅입니다. 부흥 중에 제이미가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I hope this text message brings a little touch of warmth this morning. Miss Winter from Basong Middle School says that her only joy on her commute, which has more than doubled this semester, is Morning Groove live broadcast. And she's probably listening while driving right now. So, Summer, please give her a word of encouragement. Cheer up. Oh, this is a very nice and warm message to start with this morning. 아침에 또 시작부터 되게 따뜻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성 중학교 파이팅이고요. 마성 중학교에서 이제 윈터스 쌤과 제이미님께서 같이 이렇게 모닝그루브를 즐겨 들으시나 봐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기가 좀 넘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어, 진짜 겸손함이 이렇게 안 돼요. It's so hard to be a modest. 어쨌든 출근길이 많이 늘어났죠. 차들도 요즘 너무 많아지고 이래서 막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몇 분께서 즐겁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It's just so beautiful to see each other, cheering each other. And sending these warm messages.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소개를 해줌으로써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0859 모닝그룹어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마성정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일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응원 문자 보내드릴게요. 마성정 파이팅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a reminder of today's questio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Those small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What are those? 여러분들,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A complete random person might have approached you and helped you without, you know, expecting anything. 뭐 대가 바라지 않고 이렇게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따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So since 부흥중 Jamie requested a song, I guess by 소녀시대, we have picked this song for you. Here is 소녀시대 with 다시 만난 세계.

And of course, our 반장님 모닝 그루브를 항상 의리 있게 지켜주시는 우리 반장님 Young H 모닝 그루브 is here. Welcome, welcome, 반장님. Good morning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착석해주시고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Now let's get to MG Q&A.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Oh, so 감동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Finally, we have some messages. 1010, aka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20년이 더 지난 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노래방을 가는 게 유행이었고요. 유일한 놀이였는데 제 친한 친구가 완전 음치라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저 군대 가기 전날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줬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친구야, 너 노래 진짜 못하더라. 고맙다. 뭐야? 마지막이. 완전 반전이야. Oh my gosh, this is fun. So it's been more than 20 years. My close friend was completely tone deaf, and back then going to a 노래방 was a huge trend and the only real form of entertainment for us. But the friend who was absolutely hated singing, the day before I joined the military, my friend asked me to go to 노래방 and sa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I guess, for me. And I still remember that exact moment, my friend who was tone deaf. My friend, you were really terrible at singing. By the way, thank you. 열심히 또 불렀는데 감동을 받긴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뭔가 그 군대에 대한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 본인들만의 그 감성이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믿거든요. Although I'm not able to understand or sympathize with you completely 100%, I'm pretty sure that guys here in Korea, when they talk about military, they can get all sentimental and emotional. I guess that was exactly that emotional moment for you. 딱 뭔가 그, 아, 이제 난 군대 곧 가게 될 텐데 친구가 나를 왜 이런 노래를 불러주다니 이제 진짜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아마 그때 막 감동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친구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또 군대 간다고 또 완벽한 곡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거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요. 20년이 더 지나도 꾸역꾸역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 꾸역꾸역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노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제 마음 조금이나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닌가? 저 위해 신나서 혼자 부르는 건가? 어찌됐건. 이런 건 감동이에요. 아, 너무 좋은 친구였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요. 대만 가족여행 갔을 때 타이페이 지역에서 연등을 날리기 위해서 루이팡역을 거쳐서 핑시라는 곳에 가야 했는데 타이페이역이 복잡해서 헤매고 있을 때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 줬을 때 감동받았었어요. 대만 분들이 정말 많이 친절하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I went on a family trip to Taiwan, when we were lost because Taipei Station was a bit complicated, a young couple approached us and kindly guided us on where to go, which deeply touched me. And the people in Taiwan were very kind. So that gave you a huge impression, you know, meeting those kind people when you're abroad. 뭔가 헤매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치를 채잖아요. You don't have to say help me, you know. People basically know that you need help.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아는 거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냐 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바쁘니까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너무 고맙잖아요. 당시에 막 길을 모르는데 알려주고 이러면. 그리고 대만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친절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I've never been to Taiwan before, but I heard that they are really kind to Korean people at least.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우호적인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도록 되게 친절하게 해줬다는 제 친구들의 그런 여행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친절함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역잘 찾아가셨군요.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면 되게 고마운데 가끔 안 고마울 때도 있기는 해요. 사진을 너무 못 찍으면. 저 예전에 어디 연등회 같은 데에서 이제 사진 좀 찍겠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셀카로 막 찍고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this like couple approached us and they actually suggested first if we wanted a picture.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는 거예요. 막 뒤로 가시라 그러고, they were like, oh, come forward, oh, try this pose, go to that side, you two split apart, and they were giving me all these kind of directions. So I thought he was literall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와, 전문 사진가이신가 보다. 뭔가 릴스 전문적으로 찍는 분인가 했더니, 진짜 이상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정말. 그래서 우리 네 명이었거든요. 다 같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배경이었는데 완전 우리 위주로 이렇게 딱 찍으셔가지고 정말 사진도 못 건지고 괜히 포즈 취하느냐고 더운데 막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But it was still nice. He was just being kind, right? Anyways, morning viewers, let's keep talking. We're gonna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등려군 월량대표 아적심.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월량 대표 아적심 was 장국영 with A Thousand Dreams of You. And this selection of music just took us to Taiwan for a minute at least. We got to experience that country indirectly. 간접적으로 또 대만에 잠시 다녀왔어요.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 Alrigh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짐이 장난이 아닌데요. 낑낑거리면서 가로치고 사실 으쌰 하고 다 들긴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엘베까지 들고 올 때 좋아주시는 입주민 아버님 그리고 엘베를 잡아주셨던 모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people trying to, you know, show their kind gesture when you're carrying those, you know, heavy luggages and also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I mean, it's gonna only take 3 seconds, but if they do that, you feel totally grateful. 진짜 한 2초,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거.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잡아주면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도와주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러면은 고맙게 느끼잖아요. 근데 뭔가 이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런 행동들이 뭔가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You know,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asking for help if you're carrying something.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and a default for all of us? It's good to be thankful, but if that's the default, everybody would be happy.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한 명이 도와준다 그러면 막 감동 받잖아요. 막 바바밤 막 배경음악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막 와, 저 사람 정말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빠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러면은 막 그냥 쓱 다치게 그냥 놔버려주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빠 보이는지 밖에서 원망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그런 거 없던데 다들 나한테 잘 안 해주던데 이럴 수는 있지만 또 곰곰이 과거를 거슬러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So let's all get back to our thinking.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You know, who has been nice to you? Which random person has been nice to you? What kind of random kind action have they been showing you?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eanwhile, we're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Lady Gaga, Bruno Mars, Die With A Smil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and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and I'm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You can tune in to our radio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watch me live on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let me know how you're starting your day today at this moment. Let me know what you're up to, your plans for today. Because you can always talk to me by leaving your comment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 저한테 말 많이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rjun Morning Groover greeted.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Arjun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It's never too lat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그리고 우리 딸랑이 엄마께서 So this is regarding MG Q&A. 굿모닝입니다. 40년 전에 친구랑 부산 여행으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 그때는 중간에 음료를 주셨거든요. 저는 주스를 부탁하고 친구도 같은 거 시키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얼마인가요?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웃으시던지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길에 모든 분들 웃으며 하루 화이팅 하세요. So 40 years ago, I was traveling to Busan back then. They used to serve drinks during the flight and I asked for juice and my friend ordered the same thing. But then suddenly pulled out their wallet and asked how much is it and everyone who was there burst out laughing.
2: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그때 당시에 막 주변에 보신 분들이 다 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이러면서 막 웃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사소한 그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기억에 나가지고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 전인데도 가끔 만나면은 너 그때 기억나? 이러면서 웃게 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요즘엔 이게 현실이 돼버렸죠? 요즘에는 저는 Can I please have some tomato juice? 이러면은 딱 받고 나서는 Hey, it's not free. $3?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저가 항공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로 이제 운행되는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막 했다가 갑자기 그 기계를 꺼내죠. 카드에다가 이거 꽂으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돈 내는 게 현실이라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좋고요.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에 감동받았던 순간 오늘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좀 이런 주제 할 때 사연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따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You know, isn't the world beautiful? Filled with so many kind and lovely people showing their kind gesture. 막 어떤 대가 없는 그런 순수한 착한 그런 행동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을까요? 세상은 좀 아름답다 생각하거든요. You know, I think the world is beautiful enough to be talking about all of this. So what is the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이런 날만큼은 사연이 정말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have a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for you. 오늘 Lyrics Gone Wrong. 오늘도 출연자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리고 노래 제목 맞추는 퀴즈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아침 같이 만들어 보아요. Now here is Eclipse. Run, run!

0: 누구야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and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i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한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것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수라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애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아,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 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 그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 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not, can never, 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걸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것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 땡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김희애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이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R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ing. That's me,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희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현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현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현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and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o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그러니까요.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또 이렇게 또 난리밥석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 i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국어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이왕이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t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는요 정답 2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Yes,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I can't let you go. I just can't let you go by 2am. 죽어도 못 보내. TBS 못 보내. 어떻게 너를 보내. 다른 노래로 편곡을 한번 해봤는데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한 거는 다 지켜야 되거든요. So you gotta always protect the things that you admire, that you love, and that is indeed TBS, radio station.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우리 티봉이도 여기 떡하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TBS.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 상상도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 Q&A. 우리 서비모닝 그룹업계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사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o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ber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 하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am. 죽어도 못 보네.

So a message from our sunset morning groovers. We're expecting some sunset, but looks like we're not for today, at least, sadly. Sunset morning groover께서 죽어도 못 보내 summer 누나 팔색조 부캐 summer 누나는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고 다음에는요, 숙취해소가 덜 된 캐릭터 한번 해주세요. 취해서 고백하는 부캐, 왠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짧은 휴가 뒤에 썸머 누나가 이렇게 생방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야 라고 I think they answered our MGQ&A question already.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after a vacation, I'm already touched by all of that according to Sunset Morning Groover. And for next time, you're expecting me to do a little, you know, hungover and drunk acting for this lyrics gone wrong segment? I don't think so. 전 요거만큼은 좀 힘들 것 같은 게 이 그 항마력이 좀 딸린다 그래야 되나? 제가 예전에 연기 수업을 모닝그룹에서 들었었는데 이 이러면서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취중 고백하는 그 연기 했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it's giving me this huge cringe. So I don't think I can pull that off ever. 그리고 애초에 이게 공감이 좀 안 되는 게 막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저는 그냥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자도 될까요? 방송에서? That is real me. 제 본 모습은 약간 그거라서 막 취중 고백 이런 게 좀 공감이 안 돼요. 진짜 왜 취중 고백을 하지? 안 취한 거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 오케이 또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아, 오케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이런 연기를 하기에는 여기 모닝그룹 출연하겠다고 줄 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 프로그램의 어떤 연출자로서 네,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언제나 또 이렇게 분위기에 맞는 띵곡들 신청을 잘 해주시는데 Today, 체육부장님 requested this song. This is Smash Mouth All Star.

That was Counting Crows with Mr. J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is already the mid-July?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막 여름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할것 같은데 저는 벌써 끝나버렸다는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다녀오긴 했는데 아 이제 끝이네? 그 뭐야?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I was talking to 박은혜 팀장님 today in the morning and she's still planning her summer vacation for the end of this month. 뭐 그때가 이제 뭐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가시니까 저는 지금 이미 갔다 왔고 이제 남들의 계획을 이제 들어주는 입장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가셨으면은 간 만큼 최대한 즐겁게 노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랑 다투지 마시고 지금이 참 좋은 순간이다 이렇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Where are you guys all going?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Do you guys prefer to go somewhere where it's kind of like isolated, where it's not really crowded? 그런데 찾기가 거의 뭐 눈치 게임일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딜 가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 없는 데를 전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I don't know. Now I feel a little stressful when I go to a place like filled with so many people. So you know, like we have to go to those like popular restaurants when we are abroad or when we are just traveling somewhere in Korea. 유명한 맛집을 가고 싶어서 딱 가면은 무조건 웨이팅 있고 막 무조건 줄 서야 되고 이러잖아요. 저건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게안 돼요.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So it's really hot. So I don't know. If you're planning on starting a business, why not try to open up a restaurant right next to those hot places? 사람들이 덥고 지치면 또그 옆집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런 편이라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하세요. 제가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 갔다 오니까 갑자기 몸 일부분에 약간 두드러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TMI죠. So I'm trying to find a dermatologist, but it's really not easy because all of them are like focused on skincare these days. 그래서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이 피부과, 이 가려움을 어느 피부과를 가야 될지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이제 막 피부 관리 막 스킨케어 이런 쪽이어가지고 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re going live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ll, so we can all talk about the summer vacation plans and everything. So we have some time. Don't worry, I'll be back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화수목 생방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One last message before we close out the program by 6497. 지금 사업 때문에 서울이랑 지방을 오가는데 바쁘다 보니 정말 친구들은커녕 가족들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1년 넘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늘 전화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화로라도 서로의 끈을 이어가는 게 작지만 큰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t just requires one single phone call or even a text message if you're so busy. It's not easy to meet up. Now I can totally feel that.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전화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You know, they have their own life going on family. Sometimes it's making me think like, what is life if we're not able to meet our friends, if you're not able to enjoy and always focus on working? What is life? But anyways, during all of those chaos and everything, that one phone call can really make your day.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든 가족이든 전화 좀 자주 하자. 이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남겨보면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for another live session tomorrow.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6497 Morning Groover, Green Day 21 Gun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everyone. Well, watch out for that rain.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attention, please.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1: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2: Drop it.
1: TBS EFM.
0: Hello, cuties. DJ EQ입니다.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the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Today's show is a special recorded show for Jaehyunjeol Constitution Day in Korea. Hope you enjoyed our time with our music guru, Emily. 오늘 사운드바이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운드바이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Every Friday we've been commissioning a segment, a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a soundbite to our high school reporter, Jian. Today will be episode number 3.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사운드바이트는 이 오디오 클립이라는 의미인데요. 라디오 방송 제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고 이 본질적인 실질적인 이 프로그램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바쁩니다. 학원에도 가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도 먹어야 되지만요. 그래도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짬을 내서 우리 프로그램에 쓸 소중한 이 사운드바이트를 모아오겠다는 이 기특한 이 하이스쿨 리포터의 마음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So instead of spending her summer buried in textbooks or rushing off to 학원 or eating 마라탕 with friends, reporter Jian has been out meeting students her own age, hearing their stories about music, school life, stress, and memories associated with music. 이 또래 친구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왔는데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고1도 아닌, 고2도 아닌, 바로 무려 고3입니다. 이 최상위의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 고3.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십시오. 가봅시다.

0: 이렇게 막 엄청 다독여 주시진 않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이제 몇십 년째 이제 듣고 있는 거니까 좀 무뎌진 게 아닐까 싶어요.
1: Fortunately, his parents don't pressure him a lot. But speaking of pressure, seniors are all probably really stressed out due to future paths and careers. What does Hongchan's future look like?
2: 이제 고3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것도 한데.
3: 네, 저는 현재 지금 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 교사도 생각해보고 있고,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 So he wants to be a teacher. Is there a specific reason?
2: 혹시 그 선생님 교사가 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
3: 이제 학생들이 사실 미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진짜 그 아이들의 좀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 Not many seniors can think this way. I should learn from him a lot as well. Does he have experience with teaching as well?
2: 고등학생 신분이시긴 하지만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신 경험이나
3: 교회에서 그 후배들한테 수학 관련해가지고 한 기본 지식 알려줘가지고 어느 정도 관련된 문제를 풀수 있게 가르쳤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1: Teaching church juniors or hubes seem like a very special experience for him.
4: 배운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성취감 있잖아요. 몰랐던 것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수능 4번 문제를 풀수 있게 됐네.
1: He feels proud watching the juniors accomplish things. That's such an inspiring way to think about it. Honestly, I also want to be one of the juniors learning from him at this point. Speaking of education, have you guys watched Hamgyuk or Teach You a Lesson? After the release of these series, a lot about teachers' rights have been brought up in social media and other platforms. It probably could feel slightly intimidating to imagine yourself in that difficult position later on. How did this influence him?
3: 교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그 학생들을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교사가 더 필요한 거고, 또한 그렇게 약간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제 자리로 옮겨놓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더좀더 굳건해지지 않았나, 교사에 대한 꿈이.
1: He obviously felt doubtful about whether he can really take on that hard of a job, but leading students in the right way is his priority. So that made his dreams even more clearer. Wow. Okay, moving on to some music talk, let's start by asking him if he listens to music when he studies.
3: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음악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나 아니면 좀쉴 때마다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1: So he listens to music when he takes a break and gets motivated to study. A lot different from me, honestly. What is his taste in genre?
3: 우울하고 약간 슬플 때가 최근에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CCM, 찬양을 좀 듣는 편이긴 해요. 또 J-pop.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가지고 J-pop도 좀 많이 듣고, 한국 드라마 OST도 네, 자주 들어요.
1: J-pop and CCM cheers him a lot, especially when he feels a bit depressed. And he likes K-drama OSTs as well. That I can really, really, really relate to. In Korea, there is even a term called exam band songs, 수능 금지곡. Catchy tunes that are said to distract students from studying because they get stuck in your head so much. So I asked what kind of lyrics or songs actually help him stay focused and motivated while preparing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3: 뭐 긍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고, 뭐 이런 힘듦이 나에게만 있는 힘듦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이구나를 한번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해가지고, 네, 음악으로 좀 힘을 좀 많이 얻는 편이에요.
1: Wow, so positive music does really help him with his stage of life. reminding himself that he's not alone in this journey while listening.

누구야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e'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0: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한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것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수라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아,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 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 그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 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 never, 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것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 땡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키미애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ivo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at's me,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희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영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영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영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 킬러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 Gri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아, 그러니까요.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또 이렇게 또 난리밥석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국어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여행이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t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는요 정답 2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Yes,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I can't let you go. I just can't let you go by 2 AM. 죽어도 못 보내. TBS 못 보내. 어떻게 너를 보내. 다른 노래로 편곡을 한번 해봤는데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한 거는 다 지켜야 되거든요. So you gotta always protect the things that you admire, that you love, and that is indeed TBS, radio station. 이런 걸또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우리 티봉이도 여기 떡하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TBS.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 상상도 안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저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Q&A. 우리 서비모닝 그룹에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사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ur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ber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am 죽어도 못 보네.

all ready to jump. 점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콩콩이 타실 준비 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콩콩콩 뛰어다니면서 넘나드는 그런 코너거든요. So today is no exception. The rule is very simple, everyone.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선 감상해 주시고요. 자, 감상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가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춰주시면서 문자로 그 가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 혹은 가수에 대한 추억, 가수에 대한 나의 생각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obviously today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Your job is to enjoy the song and also to guess who remake the song, who sampled the song.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singer, fun facts, and so on. Just everything about that singer. 오늘은 그래서 원곡자가 아니라 리메이크 한 사람, 리메이크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tod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ne More Time by Ingrid. Ingrid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를 했을까요? So who made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One More Time by Ingrid? I'll give you a hint. Don't worry, don't worry. 힌트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금은빵 아세요? 금은빵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단어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So, yeah, diamonds, rings, necklaces, they all belong to this category. And this is our best friend. 우리 여자들의 베프가 되고 싶은 이것들 어떤 것일까요? So, who remake the song?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Yes? Shout out yes? Okay, okay, let's go. Let's have a listen to Ingrid one more.

가야 한번 더, baby, one more time. Woo! We just listened to Ingrid's One More Time. 리메이크는 과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가요? 질문 이렇게 드렸는데, 몇개 왔습니다. So let's read through your answers. 일단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업께서 힌트를 좀 주셨네요. 내가 좋아했던 이지연님, 점점점. So 이지연 씨 was the member of this particular group. I guess I could say that they're kind of like the first or the second generation of K-pop idols. 한첫 번째 1세대는 아니고 한 2세대? 뭐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K-pop 아이돌이었는데 거기에 이지연 님이 계셨었죠. 킴스팬 모닝그룹은 뭔가 그 이상형이 되게 일관되신 것 같아요. 그 크리스티나 피디님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지연님 두 분이 저는 약간 겹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 되게 이렇게 화려한데 they're fancy on the outside, but they're actually very like kind of like an introvert. 그래서 굉장히 참하면서 겉은 막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데 되게 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지연님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봤었거든요. 그때 when I first met her in the radio studio, she was like really pretty. Like her hair was all dyed up. She was wearing beautiful makeup. 그래서 인형이 진짜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kind of like melted my heart. Anyways, 좋습니다. 이지연님이 속한 이 그룹인데요, 걸그룹이죠.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펭귄킬러님께서 크크 주얼리라고 해주셨습니다. Baby one more time이라고 해주셨네요. 주얼리, 오케이. 우리 얼짱님께서도 정답은 주얼리 원곡과 거의 비슷하네요.

학생 때이 춤을 많이 따라 했었는데, so I used to dance to this song because they had this specific like signature pose in the song, right? According to their dance. So you used to do that a lot when you were a student.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춤인 거 아세요?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손이 잘안 맞아요. 이렇게. 오, 됐다, 됐다, 잠깐. 이게 약간 ET처럼 이렇게 그 손가락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Baby One More Time 이런데 갑자기 엉뚱한 데 손가락이 가고 이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하고 다시 하고 맞을 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주얼리오라고 해주셨고요. Ben Spiro says, Jolie, diamonds according to Marilyn Monroe. Oh, you're referring to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Yeah, I was trying to come up with the hint, so that song kind of reminded me. 맞아요.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근데 정답은 이제 제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So I have to reveal the answer by now. Okay, so the answer is easy peasy. Jewelry. 주얼리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주얼리면은 목걸이, 팔찌, 팔찌, 반지, 막 이런 건데, it includes all kinds of like necklaces, earrings, bracelets and everything. 그럼 멤버 각자 하나가 뭔가 그런 보석이라는 뜻인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서인영 씨는 반지, 막 박정화 씨는 팔찌, 막 이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So basically means that they're all shiny and beautiful. 그래서 주얼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o are your favorite members according to the group Jolly? 주얼리의 가장 최애 멤버는 누구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박정아 씨 좋아했던 것 같아요. Because she looks like a Barbie doll. 바비 인형 같이 생겼는데 막 길쭉하고 하신데 막 노래는 되게 막 엄청 잘 불러가지고 성량도 되게 좋고 이래가지고 뭔가 여전사 같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 서인영 씨도 요즘에 즐겨 보고 있고 되게 벤틀리 닮으셔가지고 좀 귀여워지셨더라고요. 실제로 벤틀리랑 같이 촬영을 하셨던데. So that's kind of creative. What about you, 박원희 팀장님? 누가 제일 최애 멤버셨어요? 여기 주얼리에서. 감독님도 궁금한데, 감독님. 서인영 씨. 오, 그렇구나. 감독님도 서인영 씨예요? 그러면? 감독님은 박정아? 이지연 씨? 아니면 주연 씨? 누구지? 지금 신나가지고 뭔가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서인영! 아, 진짜요? 맞아, 인기 많았었어요. 예전에 막, 우리 결혼했어요도 나오기도 하고, she was like really, like hugely popular back in the days. That's why she has debuted solo. 그래서 막, 신데렐라, 막 이런 것도 하면서 행사도 진짜 많이 뛰고, she was like the original Cardi B in Korea. 그래서, 카리비의 원조라고 할수 있죠. She's got similar fingernails and everything. 요즘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So the answer is Jolly. Jolly가 정답이었고요.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music, the process of remake Ingrid One More Time, which is the original track. That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2004, One More Time by Italian singer Ingrid, and it became a dance pop hit across Europe thanks to its catchy hook and upbeat Eurodance sound. It does have this Eurodance sound into it, right? And the song enjoyed particular success in countries such as Italy, Greece, and South Korea. How random is that? But I guess it was popular in Korea because maybe the song was played in one of commercials, I think. 아마 광고에 노래가 나와서 유명해졌 나 싶기는 한데 좀 뜬금없죠, 그쵸? And although Ingrid is best known internationally for the French language hit Tout est pour tout, 뭔가 이렇게 프랑스어로 된이 노래 유명한 거또 하나 있거든요. 잉그리드의 노래 중에 아마 들어보시면 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기는 하실 거예요. And moving on to Jolly, this song One More Time, Jolly's version was released back in 2008 as the title track of their fifth album, Kitschy Island. This Jolly's One More Time samples the hook and the melody of the Ingrid's version of the song.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And it became Jolly's bigger career hit, topping multiple Korean music charts and winning several music show awards.
어떻게 보면 주얼리한테 정말 자식 같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노래로 정말 빵 떴잖아요. 예전에도 좋은 노래가 많았지만 좀 파격적으로 이제 크게 된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And this one more time marks Jolly's first number one hit after member changes, helping establish the lineup of Park Jeong-ah, Seo In-young, Kim Eun-jung, and Ha Ju-yeon as the group's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era. 그래서 1위를 하게 한 곡이 바로 이 One More Time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that was the whole remake, everyone.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는 어떤 리메이크를 들고 또 여러분들을 놀래켜 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So we will get to the song break an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Drolly in a minute after I read this message from XH7 Morning Groover. 닉네임이 약간 좀 복잡해서 XH7님이라고 일단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버리고 싶어요. 요즘 부쩍 늘어난 일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하이텐션 라디오 모닝그루브를 듣는 동안은 잡념이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I could get rid of all my unnecessary worries and overthinking. Lately, it feels like they have been kind of piling up. But while I'm listening to the high energy morning groove, all those distracting thoughts disappear, and it's such a relief. Oh, thank you, thank you. 제가 더 행복해지는 메시지인데요. 걱정 많으시구나. 저도 그래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쩌지? 이러는데,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rid of them. By your own will. 이걸 내 의지대로 없애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머리를 딴 데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o you're doing absolutely a great job listening to Morning Groove. 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거에 몰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회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걱정 없어져라. 얍! 이러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So yeah, continue to send me those messages. 이렇게 문자도 좀 자주 보내주시고요. 뭐 어떤 닉네임으로 해주시길 바라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닉네임으로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So that's the end of Remake Rewind,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Jolly, one more time.

0: 오늘은요, 우승 트로피만큼이나 그 존재감도 확실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더 스카웃의 최종 우승자이자 그냥 노래 한 소절이면 분위기를 막 장악하는 차세대 감성 보컬이 와 계시는데요. Today's guest didn't just win the Scout Audition. He won over the audience with his voice, groove, and undeniable stage presence. 이승철 가수도, 성시경도, 웬디도, 영케이도 모두가 인정한 a rising artist who can own the room from the very first note. Please welcome 이사.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1: 아, 아닙니다. 이런 영어도 함께 하시는 줄 전 몰랐네요.
0: 아, 맞아요. 여기가 한영 라디오라서 한국어 영어를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 반, 한국어 반, 공기 반, 소리 반 같은 느낌으로.
1: 좋네요. 노래 네. 같고, 네.
0: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간만에 좀 되게 훤칠하고 막 멋진 게스트가 오니까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원래 이 정도로 텐션이 높진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되게 얌전한 사람인데. 이사 씨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모닝그루버라고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모닝그루버 분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입니다.
0: 아, 부산 사나이.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그러면 원래 부산 그 말투를 약간 가지고 계신 거세요? 지금 이렇게 아니면은 전혀 없으신 거세요?
1: 아니요. 원래 엄청 저는 몰랐는데요.
0: 네.
1: 올라오고 보니까 저는 제 또래 중에서도 사투리가 좀

0: 심한 편이더라고요.
1: 아, 막상 서울 올라와 보시니까, 아, 나는 부산 사람이구나.
0: 네.
1: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0: 지금은 아마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 네.
0: 아마 말씀 나누다 보면.
1: 그쵸, 뭐 흥분하거나
0: 네.
1: 뭔가 if you get emotional, you would have that 부산 dialect coming out, and I love it. 저 부산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스카우 프로그램이 이제 군 성원 끝에 이제 끝이 났는데, 프로그램 끝나고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0: 아, 이게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정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쉴까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승을 해서 그런지, 이제 대선배님, 이승철 선배님의 콘서트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1: 네.
0: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고막 남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첫 라디오도 나가게
1: 그러니까요.
0: 되었네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스카우트의 우승자가 무려 첫 라디오가 여기예요. TBS EFM 모닝글루프.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I got so excited when I heard the news that he was gonna be on our show. 얼마나 또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은지,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0: 아,
1: 이렇게 또
0: 제가 너무
1: 제가
0: 감사합니다.
1: 전해드리고요. 아, 서로서로 감사한
0: 네.
1: 거죠. 아니, 쉬기는 뭘 쉽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막 바빠지고 더
0: 네.
1: 바빠질 거예요. 아마 라디오도 더 출연하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0: 네, 지금, 가장 사실 노를 저어야 할 타이밍이죠. 그래서,
1: 그렇죠.
0: 언제 쉬겠습니까?
1: 그럼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커리어들을 쌓아가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너무너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승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 최종 우승자로 그 이산이라는 그 이름이 딱 불렸을 때전그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 한 번도 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요. 최종 우승자 호명이 되셨을 때.
0: 아무래도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뭐랄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그냥 되게 붕 뜨면서 그런 그 감정의 고양함이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그한약넉달 동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힘들고 같이 촬영한 분들이랑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정말 약간 너무 감사하다고도 모자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잔뜩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랬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그
0: 네.
1: 힘든 시간, 나를 서포트해주던 사람들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So, according to him, so many thoughts have popped up in his mind when he won the competition, the people who have been supporting him, all of those hardship experiences that he had, and that was such a touching moment for him indeed. 이제 근데 상위권을 꽤나 좀 유지를 잘 하셨었잖아요, 방송 내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 내내 이제 상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하셨는데, 전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하게
0: 네.
1: 마음으로 혹시, 어머, 이러다 나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잘될것 같으면 나 이러다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이산 씨는 어떠셨어요?
0: 이제, 일단 처음에 저는 굉장히 굉장히 저를 낮춘 상태로 촬영장에 들어갔었어서 전혀 기대가 없는 상태였는데,
1: 네.
0: 왜냐면 다 너무 멋진 형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소위 말해 쫄아 있었는데 처음 이제 1차 본선 그 사전 투표가 끝나고 1차 본선 투표가 끝났었을 때 결과가 이제 첫그 남미에서의 반등이 딱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그때도 약간 잠깐만 이거 뭔가 해볼만 하려나 싶다가 그 직후에 바로 이제 2차 결선에서 저희 웬디 팀이
1: 네.
0: 그 1등을 하고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 이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는 그럼 저희가 현장 점수에서도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난 사전 투표에서도 약간 우위에 있네. 그래서
1: 이거 되겠는데?
0: 이거 이대로만
1: 해볼만 하겠는데?
0: 해볼만 하겠는데 싶었습니다. 그때 딱
1: 그래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처음엔 좀 긴장 상태다가 이게 뭔가 점수를 잘 받다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0: 네네.
1: So obviously you were very nervous from the very start, but you started to gain confidence as you were starting to get some great scores. 아, 우리 이산 씨를 향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께서 오늘 초대 게스트로 R&B 소울이 넘치고 멋진 음색의 이사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벌써

0: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1: 오.
0: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 신기하다.
0: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도 더 스카우트 우승자 이사님 격하게 반영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실시간 반응 너무 재밌죠?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에요.
1: 저 전혀 몰랐어요.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렇게
0: 네.
1: 실시간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소통이 가능한
0: 네.
1: 그런 매체인 줄 저는 몰랐어요.
0: 완전, 그 요즘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많이
1: 네네네.
0: 하잖아요. 뭐 틱톡 이런 거. 그게 원조예요, 라디오가.
1: 아, 너무 신기하네요.
0: 예. 라떼는 라디오가 원조였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라디오 매체가 원조고, 아마 우리 산씨는 라디오 세대는 아니시니까, 확실히.
1: 그렇다고 하면 조금 그러려나요?
0: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라디오 친구들이 많이 접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쵸.
1: 들으면서 잘하진 않았죠.
0: 네.
1: 네.
0: 하지만 이제 출연도 이제 점점 많이 하실 거고 라디오 소통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1: 아,
0: 계속
1: 네.
0: 문자가 올
1: 너무
0: 거거든요.
1: 좋네요.
0: 네,
1: 너무
0: 또 소개해
1: 신기하다.
0: 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our guest 이산, do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우리 이산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one special trait about Isan is that he is actually half Korean and half Peruvian. And I was just so excited when hearing about this news. 이제 페루 한국인 혼혈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페루에 산 적이 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저 페루에 살았었습니다.
1: 이건 또 우연이네요.
0: 정말 랜덤하죠? 우리 인연이에요.
1: 네.
0: 저는 리마에 살았었어요.
1: 저도 마침 리마에,
0: 어머, 그래요?
1: 네.
0: 리마 어디 사셨었어요? 전 라몰리나라는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1: 아,
0: 네.
1: 리마에서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0: 그렇죠? 예. 네.
1: 나요. 네.
0: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쵸?
1: 아니요, 초등학교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한 6개월
0: 정말요?
1: 정도 다녔어요.
0: Entonces hablas español?
1: poquito,
0: Un
1: <네.
0: poquito?
1: 웃음> 열심히
0: 아.
1: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스페인어 너무 매력적인
1: 네.
0: 언어라서 저는 스페인어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그 페루에도 그 페루 사람들이 쓰는 스페인어 그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친구를 보통 아미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1: 네네.
0: 거기는 가우사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네.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0: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나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약간
1: 아니요.
0: 페루비안 슬랭이라고나 할까요?
1: 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아, 잘하시네요. 너무 그래서 반가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이제 음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이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는 거를 이제 종종 저희가 봤는데, 기타 연주를 거의 메인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기타를 잘 치시니까, 어디서 배우신 걸까? 뭐, 독학을 하신 건가? 언제 도대체 어떤 계기로 기타를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So, how did you start playing the guitar?
1: 일단 노래도 원래는 어딘가에서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얼거리면서 불렀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띵가띵가 치면서 놀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던 즈음에 이제 음악을 업으로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음악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타도 바로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큰 계기라고나 할까요? 그냥 정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잘하다 보니까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네.
0: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타랑 친하게 지내셨던 거네요.
1: 네,
0: 만지작 만지작
1: 네.
0: 하면서 연주도 하다가. 정식으로 딱 배우니까 어때요? 좀더 다르던가요? 아니면.
1: 다르죠. 뭐, 혼자 독학으로서도 충분히 늘수 있지만, 그, 효율성이라고나 할까요?
0: 네.
1: 그 시간 단축이 정말 큰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정말 혼자 하던 때보다 빨리빨리 자가 피드백도 하면서 이렇게 레슨도 받고 하면은 네, 정말 빨리 느는 것 같아요.
0: 우리 기타 소년 이산
1: 네.
0: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산 씨 노래를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라는 게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막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이런 독보적인 재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그 페루 출신의 어머니와 이제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1: 네.
0: 뭔가 그 집안에 숨겨진 그 DNA, 음악적인 DNA가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시면.
1: 어쩌면 원하던 대답은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하고 기타를 쳤지만, 그에 반해 저희 외가 친가에는 예체능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0: 와.
1: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제 아래, 5살 아래 형제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저처럼 이제 제대로 할지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0: 네.
1: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예체능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뭐
0: 네.
1: 저와 저희 동생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는지.
0: 너무 신기해하시겠다,
1: 네.
0: 집안에서도. This is kind of a surprise because he has this big family and nobody in the family has actually started in their music career except for Isan and also his little brother. 그쵸? 어린 남동생인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Wow, this is rather a very special experience indeed. 우리 하진님께서 엥, 어제 고만 남친 출연 보고 이사님 만나려고 일찍 출근했는데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니 조금 아쉽네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만 남친 어제 보셨대요.
1: 감사합니다. 제 데뷔 무대죠.
0: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모닝그룹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나 이제 좀 제법 유명해졌는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실감이 좀안 나죠?
1: 네, 아직 솔직히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몇 주도 되지
0: 되게 벙찔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꿈인가?
1: 아직 정말 체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0: 아무래도 그럴
1: 뭔가.
0: 것 같기는
1: 네.
0: 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펭귄킬러님께서 궁금한데요. 이사님은 혹시 본명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네, 제 이름 이산외자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오얏 리자에 외산자 쓰는 본명입니다.
0: 저도 오야니입니다.
1: 아,
0: 네네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공통점이 많네요. 페루, 오야리.
1: 네.
0: So, Isan is really his real name given by his father. 그리고 제가 이산 씨의 그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페루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페루아노스들에게
1: 네.
0: 혹시 뭐 인사 한마디, 뭐 한국어든 뭐 스페인어든 좋으니까 한마디 좀 가능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항상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0: 네, 너무 궁금하다.
1: Hola, chicos. Soy Lisan. Estoy en la radio.
0: 너 빼도 그래.
1: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페루 팬분들에게 또 페루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는 모닝 그루버
0: 네,
1: 분들에게도
0: 맞습니다.
1: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0: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얼떨떨하고 이렇게 뭔가 실감이 안날 때는 라이브 한 곡을 들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1: 네.
0: 우리 이제 페루 친구들에게도 인사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We're gonna actually have a listen to his live singing. 세미파이널에서 부르신 노래잖아요. 널 위한 R&B.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노래 한번 지금 라이브로 들어보실까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Okay, let's get it. 이사님이 부르시는 널 위한 R&B. This is live, everyone.

0: That was one amazing live session. Did you guys hear that? Oh my gosh, I was able to listen to this on the very front row.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와, 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잘하세요? 처음 출연하셨는데.
1: 아니요. 땀이 잔뜩 나네요.
0: 아, 긴장하셨어요?
1: 긴장도 했고. 네. 사실 오늘 오는 길에 생각해봤는데 네. 아침 8시에 노래를 해본 적이 있던가
0: 처음이죠. 네. 아, 여기서 첫 경험들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사실은 이 라디오 라이브 특히 아침에 하는 거는 그냥 웬만한 좀 베테랑 가수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도 라디오 라이브는 좀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딱 귀에 탁 꽂히게 바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소울풀한 노래인데 제가 그 감상했던 무대보다도 오늘 소울이 더 느껴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0: 아, 긴장해서 나오는 소울 너무 매력적이신데 We have a lot of reactions from our listeners. 우리 청취자 문자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와 지금 이거 라이브죠? 이사님 모닝그룹들의 고막을 다 녹이면 어떡해요? 진짜 잘하시네요. 널 위한 R&B 음색이 진짜 좋으세요. 얼굴도 완전 미남이신데 탄탄하고 솔틱한 보이스 이사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원더허브님께서도 와 오늘 출근이 늦어서 차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채널을 잘못 눌렀나 했어요. 이사님 라이브 너무 좋아요.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대요. 현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라이브였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민줄리나맘께서도 부모님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훈훈하니 너무 좋아요. 노래까지 입덕 완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o you have some new fan.
1: 뭔가 한두 명 또 새로운 팬분이 네. 생기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체감되는 네.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0: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모닝그루버가 만약에 입덕을 하시면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의리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팬분들이 늘어나는 저도 뭔가 이모로서 뿌듯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때 더 스카우트 파이널 때 이제 방청을 오셨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래를 꽤 오래 했지만 제 노래를 공연장에서 보신 적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노래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또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0: Must have been a very special experience to be able

0: to let your parents, you know, listen to your live. And also, you know, being able to win at a big audition program,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뿌듯해하실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요.
0: 좋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감성과 분위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I'm here with singer 이산, the ultimate master of mood who draws you in from the very first note. 그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 이승철 씨 있잖아요. 레전드인데, 그리고 성시경 씨와 함께 한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 두 대선배들 사이에서 첫 방송 무대를 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네.
1: 어우, 제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사실 이승철 선배님, 성시경 선배님 모두가 아시는 국민 가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스카우트 우승했을 때보다도 반응이 훨씬,
0: 오히려
1: 네,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더 스카우트 또 더 스카우트이지만 그때 고막 남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아 이제 약간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특히 했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1: 네.
0: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 네.
0: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게 많고 드릴 질문도 너무 많고 합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We're gonna take one song break and continue talking more about 이사님. Okay, 이제 이사님과 좀 의미가 있는 곡으로 한번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This is Hugo with Tomboy. Stay tuned!

0: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feeling very fortunate myself because I'm currently seated here with a very charming singer, Isan, in the studio.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가수 이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1: 어우, 그래도 노래를 한곡 하고 나서 그런지
0: 네.
1: 약간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숙제를 끝냈다.
1: 네.
0: 아침 라이브 쉽지 않아요. 그 대단한 걸 해내시다니. 우리 0117 모닝그룹업께서 게스트분 누구시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셨어요.
1: 목소리 칭찬은 언제 들어도 되게
0: 그렇죠.
1: 뭔가 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0: 칭찬할 만하니까요. 노래를 부르실 때랑 그다음에 그냥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세요.
1: 아,
0: 많은 분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설레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막 이제 고막이 막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할 것 같은
1: 목소리 칭찬을 한번 들으면은
0: 네.
1: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 나 목소리 좀 좋은가? 아니, 더 깔고 막
1: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0: 그리고 6497님께서 와 이사님 목소리가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라디오로 집중해서 들으니 훨씬 매력적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kind of like this radio is amplifying his voice. 이 매력을 조금 더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라디오가 그쵸?
1: 그런가 봐요.
0: 네.
1: 역시 마이크가 섬세해서.
0: 그럼요.
1: 노래하기 힘들지만.
0: 수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고컬 음악방송 모닝그루브 우리 이산 씨 덕분에 고컬 음악방송이 됐습니다. 모닝그루브가. 원래 이두절도 아니었는데.
1: 아니요.
0: 중구난방이었는데 오늘은 음악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톰보이 노래 직후 즉석에서 기타 치면서 부른 셜록도 압권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셜록은 진짜 그 기타 치면서 부르는 그 매력을 딱 돋보이게 해줬던 무대 같아요.
1: 네, 특히 저는 셜록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한데.
0: 왜요, 왜요?
1: 제 셜록이 원래 엄청 오랫동안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 곡을 제가 직접 이제 제 선생님께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걸로 입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곡을 붙잡아가지고 그 곡을 통해서 기타도 엄청 많이 늘었고 근데 그걸로 더스카웃에 가져갔었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굴러온 게 사실 저한테는

0: 아요? 지금 혹시?
1: 벌써 세 개째네요. 아,
0: 그러니까요.
1: 좋습니다. 점점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인연이네, 인연.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대답 시간을 조금 짧게 짧게 가셔가지고, 대답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So, are you ready? 준비되셨을까요? Estás listo? 갑자기 나온 스페인어.
1: 네. 네.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는 하지만
0: 네.
1: 대답은 이제 한국어로. 네.
0: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1: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자, 평생 무대에서 악기를 한 개만 연주할 수 있다면, 기타만 연주하기, 그리고 피아노만 연주하기. 하나, 둘, 셋.
1: 기타.
0: 기타. 역시 기타. 자, 음악 작업을 해야 한다면, 새벽 3시에 영감이 폭발하는 작곡 작업 대 아침 6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보컬 연습. 하나, 둘, 셋.
1: 새벽 3시에 영감이 잔뜩 드는
0: 작곡
1: 작곡
0: 작업.
1: 작업.
0: 새벽의 감성, 새벽의 남자. 좋습니다. 알바 중에 손님이 갑자기 노래를 시킨다면 바로 마이크 잡고 열창하기 대 끝까지 가수 아닌 척하기. 하나, 둘, 셋.
1: 바로 열창하기.
0: 오, 역시 he's got the groove. 자, 노래할 때더 기분이 좋은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관객 대 숨소리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관객. 하나, 둘, 셋.
1: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부르는 관객.
0: 역시 떼창의 문화니까요, 우리나라는. Let's go! 가수 인생에서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히트곡, 한곡, 그리고 음악인들이 오래도록 인정하는 명반 한 장. 하나, 둘, 셋.
1: 명반 한장 하겠습니다.
0: 명반 한 장. 와, 역시 야심 있어요. 전혀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악기 배우기 대춤 레슨 받기. 하나, 둘, 셋.
1: 새로운 악기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악기. 좋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sponding with a lot of effort. 좋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So, Ethan is known for having a lot of part-time job experience. 알바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바 중에 뭐 사람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서 막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막 그런 적 있는지 궁금해졌었어요.
1: 말을 거신 적,
0: 네.
1: 네.
0: 번따, 번따, 이런 거 있잖아요.
1: 번따까진 아니지만,
0: 어머, 뭐가 있었긴 있었구나.
1: 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건좀 그렇죠.
0: 그렇죠. 라디오는 솔직해야 돼요.
1: 네. 없진 않았죠. 네, 없진
0: 역시.
1: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없는 게 이상해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딱 눈에 띌 텐데, 그죠? 가장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알바 경험 있어요? Is there any type of part-time job that you can remember?
1: 정말 많은 알바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몇 가지를 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3가지 알바를 하셨다고 들었었어요.
1: 근데 저도 정확히 안 세봤는데,
0: 세기가 힘들
1: 한
0: 정도로.
1: 열몇 가지 정도 네, 했던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1: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0: 와.
1: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도 작년에 했던 버거킹 알바.
0: 아, 버거땡 알바.
1: 네.
0: 버거땡이라고.
1: 버거땡.
0: 예, 라디오에서는 이제 브랜드는 좀안 돼가지고. 버거땡 알바. 왜 기억에 남으셨어요?
1: 그때가 이제 제가 타지로 처음 올라오고 나서 되게 오래 또 고생하면서 했던 알바인데, 뭔가 사실 그 버거땡 알바라는 것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0: 거기서
1: 그냥
0: 번호 따셨구나.
1: 그거는 이제
0: 농담.
1: 더 언급을 안
0: 네,
1: 했습니다.
0: 노코멘트.
1: 그때 알바했던 그냥 그 시절 그 기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6개월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라 가지고
0: 네.
1: 특히 그때 그 버거땡 알바를 했던 기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I personally consider that it's such a great experience to be able to have this many part-time job experiences. 이 알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 저 되게 특히 앞으로 방송하실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많은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감을 얻거나 이럴 때 보통 경험에서 이제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했던 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도 있고, 그 경험에서 뭐 듣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사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요. 알도록 정말 많았습니다.
0: 그렇죠. 예, 확실히 좋은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지 단순히 뭐 이제 돈 버는 거에서 떠나서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0: 자, 이제 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춤 레슨 받기 왜안 하셨어요? 왜 새로운 악기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1: 춤을 사실 짚으실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0: 네.
1: 춤이 이제 저의 굉장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0: 아픈 손가락. 왜요, 왜요? 춤 너무 즐겁지 않나요? 기분 좋으면 막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1: 이게 나름, 음악을 하면서,
0: 네.
1: 저는 그래도 막 어디 가서 지레 막 못한다는 얘기를 막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나름 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춤만 추면은 자신감이 제가 춤을 너무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잘하고 싶어서 몇번 시도해본 적도 있는데,
0: 오,
1: 정말 부끄럽지만,
0: 네.
1: 몇번 시도해보고, 아, 이건 그냥 잘하는 거 해야겠다.
0: 잘하는 거.
1: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Nobody can perfect. Imagine someone can sing this well and dance really well at the same time. 그건 사기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좀 인간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 꾸준히 하세요. 뭐 챌린지도 찍어보시고.
1: 그렇게 봐주신다면 정말
0: 팬들이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매력이 넘치는. 네, 되게 샤이하지만 그래도 할말 되게 다 하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어버버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0: 전혀, 전혀.
1: 그런 알바 했었던 경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지금 첫 라디오인데
0: 네.
1: 말을 예전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첫 라디오.
1: 네, 첫
0: 네.
1: 라디오라서.
0: 좋습니다. 아니,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예요. So I'm having this a lot of big expectations about Isan, about his future, because obviously he's got this big talent. 이 성시경 씨가,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15년 뒤에 오늘의 무대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산 씨가 꿈꾸는 10년 뒤에 나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지, 아직 지금 한창이시잖아요. 창창하시고 미래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10년 뒤. 어떻게 보면은 긴 미래, 넓은, 그먼 미래, 그리고
1: 네.
0: 짧은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목표가 좀 생긴 게, 그때 이승철 선배님과 함께 고막 남친을 촬영하면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한딱 40년, 이제 40주년이시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시잖아요. 성시경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10년 뒤에는 다시 그 같은 무대에 나와서 성시경 선배님과 이승철 선배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어쩌면은 약간 주제넘은 말씀일지도
0: 아유,
1: 모르지만
0: 전혀요. 너무
1: 꿈은
0: 좋다.
1: 크게 잡으라고 저희 선배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이분들도 진짜 레전드인 게 현역에서 굉장히 오래
1: 네.
0: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들도 10년 뒤에도 거뜬히 이제 노래하시고 할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이산 씨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같이 이제 무대를 할수 있다면 그 순간 정말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 날이 꼭 오길,
1: 네.
0: 10년 금방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미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하고 싶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your near future?
1: 일단 지금 저희 이승철 선배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세 번, 네번 정도의 무대가 더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9월 달부터의 더 스카웃 콘서트도 이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건 그냥 제 바람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가장 처음 이 불을 지펴주신 건 아마 남미에서의 그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었지 않나
0: 아우,
1: 싶은데.
0: 남미 친구들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 팬십이 폭발적인 발음.
1: 네.
0: Mira este chico, que guapo! 막 이러면서, Look at the guy, so good looking!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팬들의 사랑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뭐, 페루, 혹은 남미 국가.

0: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그래서 올해는 꼭 어떻게 방문을 해서라도
0: 아, 너무
1: 직접
0: 좋다.
1: 노래도 하고 그
0: 네.
1: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0: 저 매니저로 따라가도 될까요?
1: 언제든지 열렸습니다.
0: 제가 그분들 이렇게 인솔도
1: 네.
0: 하고, 예.
1: 또 마침 스페인어
0: 아,
1: 하시니까. 네.
0: 그러니까요. 이게 되니까. 어디 밖에 매니저님 안 될까요?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네, 안 되나 봅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할게요. 좋으신데. 아, 참. 아, 좋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수로서 또 이루고 싶은 것 있으세요? 소소하게나 아니면은 또큰 꿈일 수도 있고요.
1: 소소하게나,
0: 네.
1: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루에서만 이렇게 정말 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까 그 문자 메시지 와주셨을 때도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왜냐면 이제는 약간의 소소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팬분들이
0: 네.
1: 좀 생겨서
0: 네.
1: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글로벌하게 갑시다.
1: 네.
0: 한국은 또 한국대로, 또 글로벌 무대는 글로벌 무대대로 이렇게 충분히. 아니, 제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약간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There is actually the reason why I started watching the program. 제가 사실 영케이 되게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아, 솔직히 이산 씨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진짜로.
1: 아우, 그러면 좀, 저
0: 네.
1: 큰일 납니다.
0: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저 큰일 났어요?
1: 그런
0: 어떡해요?
1: 말씀을.
0: 네. 아니 정말로 그래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기도 하고 좀 사람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매력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아, 잘될 거예요. 예. 제가 응원하면 다잘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1: 싸.
0: 아싸. 이 콘서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홍보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So everyone listen up. Here is some exciting news for fans of the Scout Star Reborn. A very special concert is coming your way on Saturday, September 5th. Master Lee Seung-chul will take the stage alongside the newly reborn stars, the Muses, for an unforgettable live performance. The concert begins at 4 p.m., so mark your calendars and don't miss it. We hope that you will all show them lots of love and support. 자, 여러분들,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스타 리본,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는, 다가오는 9월 5일, 토요일, 마스터 이승철 씨와 다시 태어나는 별, 뮤즈들의, 우리 이산 씨를 포함한 뮤즈들의 함께 만드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되니까요. 달력에 꼭 켈박해 두시고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1: 네.
0: 네. 많이 많이 찾아달라고 한번 메시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0: 제 매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따라와! 약간 이런 거 어때요?
1: 그런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
0: 오시면 춤춰드릴게, 이런 거.
1: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예, 뭐, 다 노력하신답니다,
1: 춤도
0: 여러분들.
1: 춤이지만,
0: 예.
1: 노래. 목소리 듣고
0: 그럼요.
1: 싶으신 분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이런 소울풀한 라이브 가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좋은 사운드 장비와 함께 다 들으실지 감도 안 와요,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오늘 어떠셨는지,
1: 네.
0: 등등.
1: 일단 첫 라디오였다는 게 오는 길에서부터 너무 많이 신기했고요. 오는 길에도 사실 차를 타고 왔는데 곧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많은 차에서 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상상을 막 하면서
0: 그럼요.
1: 오니까 너무 이건 또 방송과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또 뭔가 큰거 하나를 처음으로 성료한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뿌듯하네요.
0: 처음인데도 너무 잘해주시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마지막 우리 또 팬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이산이었고요. 앞으로 콘서트 곧 하는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라이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목소리 칭찬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0: 이렇게 팬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네. 또 한 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그분도 하루 종일 설레시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산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산 씨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콘서트도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산 씨 너무 감사합니다.
1: Muchas
0: gracias, chico.
1: Muchas gracias. Ciao.
0: 마지막으로 이산 씨의 서울의 밤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게요. Stay tuned.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